하여 우리에게 써도 힘이 들지라. 그때 지산 꿈에 신이 나타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이랬으니, 이 말들은 지산 세상을 향해 말하기를 도대체 끝이 있습니까?